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이지영
1: 이백희
0: 영화대
1: 영화
0: 9월입니다. 네, 그리고 9월 1일 오늘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가을 개편을 맞았는데요. 저희도 개편을 맞아서 목요일 오전 11시에서 화요일 오전 11시로 시간을 옮겼습니다.
1: 예.
0: 네. 이제 화요일 11시 영화가 되겠네요.
1: 그렇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하지만 우리의 즐거운 영화 수다는 계속된다.
1: 그럼요.
0: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1: 네.
0: 그리고 이분도 계속 매주 첫째 주에는 만날 수 있는.
1: 그럼요.
0: 아, 정말 괜찮은.
1: 야. 얼마나 다행이고 예.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0: 아, 연극도 하시고.
1: 예.
0: 예. 정말 다방면으로. 목소리가 정말. 목소리가
1: 최고,
0: 변우석이에요.
1: 최고.
0: 목소리가 이렇게 잘생긴 남자를 제가
1: 예.
0: 만나게 돼가지고 지난해 아니 올해인가요? 올해
1: 그렇죠,
0: 만나게 됐죠.
1: 예.
0: 올해 만나게 돼가지고 아, 못생긴
1: 이게 네, 못생긴이요?
0: 아니
1: 뭐죠? 얼굴은 못생긴데 뭐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0: 어머 이게 확 나올 뻔했네. 큰일 날 뻔해.
1: 나왔잖아요. 나올 뻔한 게 아니라.
0: 아니 못생긴 목소리도 있는데 이렇게 아... 잘생긴 목소리도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1: 극단스러워.
0: 예. 몸에 냈죠?
1: 네.
0: 네 성공했죠? 이 영화 괜찮은 거니? 김건희 씨.
2: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못생길 뻔한 네, 네. 김건희입니다.
0: 아니, 어디 가서 그러세요. 난 목소리는 변우석이다 이렇게 꼭 말씀하세요.
2: 네.
0: 그 얘기 들었다고. 이거는
2: 아...
0: 제가 인정했다고.
2: 요즘에 1위가 네. 변우석인가 봐요.
0: 아, 그럼요.
2: 주변이 네. 다 변우석 네, 씨를 좋아하더라고요.
0: 네. 네. 나 목소리는 변우석이야. 나 그런 얘기 듣고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하세요.
2: 솔직히 자신은 없어요.
0: 변은
2: 변은성은 건들면 안 될 것 같아요.
0: 아니 제가 인정했는데 목소리만.
2: 아, 또 이렇게 목소리만 묻지 못하죠.
0: 네. 아, 어떻게 진짜 그 지긋지긋한 8월이 가고
2: 네.
0: 비가 사실 전주에는 비가 너무 많이 안 와가지고요.
2: 그죠.
0: 네. 아, 저 진짜 그렇게 천변이랑 망경강 쪽에 물이 마른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걱정이다 했는데 또. 오려니까 그냥 쏟아 부어버리네요. 아유,
2: 그렇더라고요.
0: 네, 중간이 없어져가지고 진짜 너무 걱정입니다.
1: 네.
0: 폭우, 폭염.
2: 와.
0: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그냥 폭염, 뭐 혹한 이렇게 불렀는데.
2: 그죠.
0: 극한이라는 이제 단어를 붙이게 됐잖아요. 극한
2: 그쵸.
0: 기후,
2: 아.
0: 극한 더위.
2: 아.
0: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극한 직업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2: 어.
0: 근데 극한 더위라는 얘기를 듣고.
2: 아 이제 다들
0: 아니,
2: 공감하시겠죠
0: 네,
2: 이제
0: 그럼요 다들 또 네팔의 이 불행한 엄청난 재난이 덮치면서 이 진짜 기후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앞으로 대처해야 될지
1: 그러니까요.
0: 예,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1: 우리도 또 조심할 게 있으면 조심해야 되겠죠
0: 네 그렇습니다 예. 언제든지 이 또 폭우가 그러면서 이게 뭐 가을 장마라는 표현을 하더군요
1: 그러니까요
0: 예.
1: 우리나라도 산사태와 그 국직성 호우는 우리나라도 항상 위험에
0: 네,
1: 노출되어
0: 네,
1: 있기 때문에
0: 맞아요, 맞아요.
2: 그러니까요.
1: 계속 네. 대비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2: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이 네. 한국에서 여전히 일어나는 일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0: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월은 끝났고 9월 1일 이제 9월이 됐고요. 오늘 이 9월 1일 저희가 이제 시간대도 옮겼고 새로운 어떤 개편을 맞아서 마음가짐이 좀 더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되는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해요.
1: 그렇습니다.
0: 예.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우리 괜찮은 건이의 김건희 씨가 가지고 오셨는데.
2: 자, 오늘의
0: 네.
2: 주제는.
1: 빠밤.
2: 자, 아, 뭐 주연, 조연 이렇게 나누는 게 좀 그렇긴 한데.
1: 네.
2: 아, 정말 우리가 그 영화를 보고 분량과 상관없이 딱 한 장면 나왔는데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0: 네.
2: 아, 그런 사람들을 뭐 엑스트라 뭐 이렇게
0: 신스틸러도 한번 했었거든요.
2: 조연 막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명칭을 뭐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한 거라지만 우리가 그 영화를 보고 기억 남는 그분을 좀 이렇게 부각시켜 드리고 싶어서 오늘 조연 특집으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0: 조연 특집.
1: 네.
0: 주인공보다 조연이 더 기억에 남는 영화.
2: 그쵸.
0: 아.
2: 지금도 남긴 한데
0: 네.
2: 미안한데 조연이 남았어요.
0: 네. 사실 그런 영화가 꽤 많아요.
2: 있죠, 네, 있죠.
0: 꽤 많아요. 네. 나는 그 영화 진짜 나는 그 사람만 생각나. 네, 그런 거 있잖아요.
2: 아, 너무 네. 많죠. 솔직히 제일 처음에 떠오른 건 넘버3였어요.
0: 아~
2: 송강호 씨 성대모사를 네. 워낙 한 번씩 해볼 줄 알았어요.
0: 네, 그러니까요. 특히 남자들은 네. 해보세요.
1: 그럼요.
0: 해보세요. 두 분 다 한 번.
1: 너 이건 네 팔 아니야? 이건 네 팔 아니야?
0: 오, 역시.
2: 그런 거 하잖아요.
0: 역시 목소리가 잘생긴.
1: 무조건 팔.
0: 역시 목소리가 잘생긴 우리 김건희 씨가.
2: 네. 네.
0: 넘버 3 생각나셨고 또 뭐 생각나셨어요?
2: 넘버 3 다음에는 뭐. 그것만 생각나는데요.
0: 그럼 오늘
2: 그 시절인가봐요. 그 시절에 정말 제가 상담을 했던 거. 그럼 박신양 씨는 뭐 이렇게 제가 많이 했었던
0: 그럼 약속의 박신양.
2: 네, 당신께서
0: 사랑했고
2: 제가 뭐냐고 하신다면 이 여자를 만나고 이 여자를 사랑하고.
0: 잘한다.
2: 아직도 그 헷갈려요. 그 약속 그 예. 그리고 편지 막 이게 살짝 네. 장면이 헷갈리긴 한데
0: 둘 다 절절한 사랑 이야기다 보니까
2: 네. 둘 다 박신양 씨 맞죠?
0: 네, 네. 맞아요.
2: 그래서 좀 헷갈려요. 지금 네. 내용이 섞였어.
0: 네.
2: 방금 제가 성대모사한 건
0: 약속이 맞을 맞나요? 겁니다. 네. 그 조폭으로 나오는
2: 조폭으로 나왔다.
0: 네.
1: 그 우리 조금 더 나이 들면 이제 이승만 됩니다. 네.
0: 약간의 흔들림이 있고 네, 네. 네. 자 그러면 네. 그렇게 수많은 고민 끝에 가지고 온 영화는 뭘까요? 어떤 조연일까요?
2: 아, 앞부분에 비 얘기하다가 이 얘기로 이어지는 게 조금 마음이 먹먹합니다. 이제 영화를 보는 자 재난 영화를 이제 보면은
0: 네.
2: 아 재밌지 않거든요.
0: 네, 무섭다는 생각이 들죠.
2: 이게 너무 네. 가깝게 와 있다. 네.
0: 아 저거는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야. 막 이런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너무 마음이 무겁죠.
2: 이 영화 재밌어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0: 네.
2: 그래서 이 영화가 이 시대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좀 더 그럴 수 있는데 해운대 가지고 왔습니다.
0: 아, 예, 해운대. 영화 해운대.
2: 네, 해운대. 명칭 자체는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알고 있는 이 해운대는 해운대의 해일이 왔답니다.
1: 네.
2: 아, 해일이? 그죠. 그냥 파도가 아니에요.
1: 네.
2: 해일이 덮쳐서 부산 앞바다에 있는 모든 건물들과 모든 사람들을 덮쳐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1: 네.
2: 주인공은 설경국 씨와
0: 하지원
2: 씨가 네. 나오는데 제가 기억 남는 또 이렇게 특집인 만큼 기억 남는 조연은 이민기 씨입니다.
0: 아, 그 정말 장렬하게 전사하는 네. 구하고
1: 지고지순.
0: 네. 네.
2: 그게 웃음 포인트예요. 너무 네. 연기를 잘하시고 웃음의 연기를 굉장히 소방관
0: 맞아요. 네, 소방관
2: 역할을 하고 계신데 네.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하듯이 이분은 사람을 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평상시에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고 유머스럽고 하는데 여행을 온 한 여자를 만나게
0: 네.
2: 됩니다. 이 여자와 썸을 타다가 그러던 야 우리가 데이트를 한번 하자
0: 네.
2: 언제 할까 3시 하는 거 어떠냐 3시 너무 애매한데 이러지도 않고 점심 약속도 아니고 이 저녁 약속도
0: 저녁 먹기도 빠르고
2: 그래서 이 포인트가 네. 이 3시라는 거에 그냥 이게 아 이게 나중에 이게 슬픔의 네. 멘트가 될지 몰랐죠. 야.
0: 둘이 뭔가 네. 사고를 당하겠구나라는 걸 관객이
2: 전혀
0: 다
2: 전혀 예상 못했어요.
0: 네. 또 예상 못했다고요?
2: 전혀 예상 못했어요. 참 명대사다. 좀 3시, 3시.
1: 네, 오후 네. 3시라는
2: 오후
1: 네.
2: 3시. 제가 많이 써먹었거든요. 그 이후로. 데이트할 때 우리 3시에 만나요.
1: 네. 정말요?
2: 근데 그 슬픈 장면으로
0: 연결됐었다면
2: 네. 3시를 계속 많이 사용했을 텐데 결국은 이 여자가 워낙 매력 있기 때문에 대시를 하는 남자들이 또 나타납니다.
0: 그렇죠. 네.
2: 그런 가운데 강제로 이 여자를 요트에 태워서 이렇게 이게 바다 멀리 이렇게 나갔는데
0: 나가죠.
2: 그날 경보가 있었어요. 이게 뭔가 위험이 있으니까 먼 바다로 나가지 마라 네. 했는데 데리고 나갔다가
0: 꼭 그렇게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 네, 들어가고.
2: 맞아요. 난리 났습니다.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남자 막 여자한테 되게 허세를 부리다가 더 겁쟁이가 돼가지고 살려주세요 막 난리가 난 거죠. 당연히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이곳의 담당이었던 이민기 씨가 출동을 합니다.
0: 소방관으로서
2: 네, 출동을 해서 구하는데 네 여자분을 구하고 이제 남자분을 구하는데 이 남자가 정말 찌질해요. 왜냐하면
0: 아니 가만히 있으면 어른이 나를 살려줄까요?
2: 그렇죠. 전문가가 심리라는 건 알아요. 바다에
0: 전문가가
2: 빠진 사람이
0: 출동을 했는데
2: 지푸라기도 잡는 심리가 있겠지만 네. 이 장면에서는 좀 입상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미지 자체가 이 여자에게 되게 나쁘고 그런 가운데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여자를 붙들고 자기가 더 살겠다고 하고 네. 있는 가운데 이민기 씨가 알려줍니다. 박치기를 해버려라.
0: 맞아요.
2: 그래가지고 박치기를 네. 딱 하고 이 남자 기절하면서 이제 놓게 되자 네. 이 여자 먼저 구출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남자를 구하러 이제 또 이렇게 구하는데
0: 호스트에 들어갔다가
2: 이 남자 또 정신을 차리더니 난리 막 하다가 줄타가 올라오는데 그냥 가만히 좀 있으면 되는데 네. 난리 하다 보니까 그 줄이 고장이 난단 말이죠.
0: 그렇죠.
2: 그러면서 이 남자가 아 다시 떨어져요.
0: 예.
2: 그 이민기 씨의 그 특유의
0: 거기서도 약간 유머를 잃지 않는. 네.
2: 나 다시 내려갔다 올게. 그러니까 형님 안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이 더 살 수 있었던 게 그 같이 탔던 그 동료의 그 대사 톤이 네. 정말 그 분위기를 막 살려요.
1: 절박해.
2: 형님 안 됩니다. 지금 다시 내려가시면 파도가 더 일어난다 합니다. 아이 금방 내려갔다 올게. 걱정하지 마. 다시 내려가셔요. 내려가가지고 다시 이제 올라오는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줄이 또 기계가 또 이렇게 고장이 나요.
0: 맞아요.
2: 형님 아 이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줄이 지금 고장 나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나기 시작해요. 그런 거예요. 아 이민기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한 명은 되겠냐? 아, 한 명은 될 것 같은데요.
0: 어떡해요. 그때 이 관객들 마음이 진짜.
2: 벌써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0: 네, 맞아요.
2: 그러더니 아, 이민기가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 고민하는 장면이
0: 네,
1: 아주 짧지만.
0: 진짜 짧지만 강렬하죠. 네.
2: 예. 너무나 지금도 너무 생생한 네. 제가 직접 본 것 같은 장면이에요. 네. 아, 그 시계와 네. 그거를 정말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 누구나 그 장면에 지금 아 들어가 있습니다. 네. 들어가서 자기 칼을 뽑고 아 근데 그 여자가 또 이렇게
1: 보고 있죠.
2: 안 네. 돼요.
0: 절규하죠.
2: 네. 안 돼요. 절규하죠. 안 됩니다. 네. 안 돼요. 하지 마요. 근데 민기 씨가 아 제가 그 감동스러웠던 그 대사 썸 탈 때 써먹을 것 같은 그 대사
1: 네.
2: 그 대사를 그때 써먹습니다. 누구씨 아직 3시 안 됐습니다.
0: 아, 어떡해요. 그러니까
2: 3시 전에 자기가 다시 와서 데이트 합시다. 그래 얘기 아닙니까? 안 돼! 안 돼! 아직 3시 안 됐습니다. 그만 가고 있습니다. 근데 민기 씨도 알아요.
1: 그렇죠.
0: 알죠.
2: 자기가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걸. 그런 가운데 이 빌런이 애도 아, 갑자기 그 순간에 이제 침착해져. 하고 있어. 저기요. 하나 말이죠. 하면서 이제 무슨 대사를 전했지? 빌런한테 뭔 부탁을 하는데
1: 시계를 주면서
0: 시계 전달해 달라고
2: 네. 아 시계 전달했구나
1: 시계를 풀어
2: 그럼 이제 풀어가지고 이제 전달해 달라고 하면서 이제 딱 끊으면서 이제 하는데
0: 떨어지면서
2: 물 속에 딱 떨어졌고 아 떨어지자마자 사라진 게 아니라 인사까지 합니다
1: 그렇죠
0: 손 들고
2: 나서 파도가 쑥 밀려와서 꽉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장례식까지 이제 할 때 이제 다 끝나고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장례식 할 때 아 정말 많이 슬펐죠.
0: 네.
2: 그때 가족을 잃었고 뭔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잃었던
0: 잃었고
2: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데 아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0: 이민기가 그러니까 되게 그 영화에서 되게 이미지가 좋았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인기도 얻었고 그 뭐랄까 그 코믹도 되는 배우잖아요.
2: 그쵸.
0: 이민기 배우가 네. 네. 그러다가도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연기도 되기도 하고
2: 너무 되게 잘하죠.
0: 네. 그리고 약간 바보 연기도 돼요. 또 상당히 예,
2: 그 약간, 준비하면서 내가 신기했어. 네. 그러니까 누구나 아는 배우인데,
1: 네.
2: 아, 민기 씨 왜 주연으로 한 번 안 쓰지?
0: 그런
2: 쓴 적이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
0: 네.
2: 아 너무 아깝네.
1: 네. 주연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0: 네,
2: 주연급이에요.
0: 네.
2: 네.
0: 근데 이제 원탑 주인공을 하진 않아서,
2: 그렇죠.
0: 예.
2: 본인 선택할 수도 있는데. 아 훌륭한 왜냐하면 저는 드라마기도 한데 그 해방일기에서도
1: 네.
2: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맡으셔서
0: 해방일지
1: 해방일지
2: 네. 아, 이렇게
0: 나의 해방일지 나의 해방
2: 너무 매력 있다
0: 네.
2: 나
1: 아, 너무 좋았죠.
0: 예 그럼요 아니 그리고 쿵하면 딱이죠 그 뭔 얘기 하는지 다 알아들으니까요
2: 네. 진지하잖아,
0: 예. 뭐 네. 해방일기 하면 우리 다 알아들으니까
2: 네 한
0: 예.
2: 네, 분만 괜찮습니다. 얘기할 수 없어 하고 또 한 분 또 네. 준비해서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0: 아 또 또
2: 네.
0: 있죠
2: 네, 하나,
0: 네.
2: 하나만
0: 네 그러면 네. 이제 해운대의 이민기에 이어서 또 다른 그래서? 더 빛난 주연 조연
2: 아,
0: 조연
2: 여러분들 네 알아
0: 네
2: 원빈 씨를 알아
1: 네
0: 아저씨
2: 아저씨
0: 예
2: 아 이 형 너무 멋있지
0: 예
2: 근데 이 원빈 씨가 이걸 찍으면서 연기 상담을 했던 분이 바로 이 김이원 이희원 씨인가요?
0: 어머,
1: 김이원한테
0: 연기
2: 지도를
0: 받았대요.
2: 부딪히잖아.
0: 아, 신이 있을 때마다 이거
2: 부딪히는데,
0: 그럼 형님 이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조언을 구한 거예요.
2: 이걸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고민을 그 형님하고 연기 상담 제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2: 그냥 굉장히 주인공도 엄청 고민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사들을 들어보면

0: 가사를 배우로서 하기에는 그 상황과 앞장면, 뒷장면이 없으면 굉장히 좀
1: 이상하고 어색하죠.
0: 굉장히 어색하고 배우가 소화하기 힘든. 그래서 상담을 많이 했대요, 둘이서. 이 대사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김희원 씨도 그 차에서 먼저 그 신을 찍기 위해서 막 두려워하면서 분위기 막 조성하잖아요. 막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쫓기니 왔어 왔어 왔어 어떡해.
2: 맞아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경찰을 지금 불렀는데 안 오니까. 예.
0: 막 두려워하다가 안 뚫리니까 이거 막 짜증나.
2: 거기서 이제 막 약간 침도 다 흘려가면서 막 좀 진짜 완전히 현실감 있게. 근데 거기서 아직 한 발 남았다. 그러면서 딱 쓰잖아요.
0: 그러니까 그 대사들이
2: 다 명대사가 됐죠.
0: 대사만 들으면 너무 웃긴 대사들인데. 그렇죠. 아, 그 장면을 그렇게 살리네. 그러니까 대사까지 멋있는데 살렸으면 모르겠어도 그 대사를
1: 그러니까요.
0: 그 호흡과 그 분위기와 그 연기력으로 살렸다. 야, 훌륭한 거죠.
2: 맞아요.
0: 그리고 그 김현 씨가 악역을 할 때 그냥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처럼. 네. 그리고 동생을 엄청 사랑하잖아요.
2: 네, 거기서.
0: 그냥 악역 힘주는 악역이 아니라 그냥 내 동생. 내 동생 건들지만 내 동생 너무 사랑해. 내 동생 건들보다 막 그러잖아.
2: 네.
0: 통화라도
2: 네, 맞아요.
0: 그죠. 야, 그 사랑이 남아있는. 나는 사랑하는 사랑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따뜻한 사랑함이라는 것처럼.
2: 그 김희원 씨는 되게 이렇게 진짜 옆집 아저씨처럼 생겼잖아요.
1: 그렇죠.
2: 수도분 네. 해가지고. 네. 그래서 담보에서의 그런 역할이 참 어울린단 말이에요. 담보에서.
0: 네, 맞아 맞아.
2: 예, 네, 그냥 이렇게 형 따라다니면서 막 마음에 마음 약하고 적 많고 막 네. 이런. 근데 여기에서의 김희원 씨는 진짜 그 완전 빌런 중에 빌런 아닙니까? 애들을 유괴 납치에다가 그렇게 막 그렇죠. 마약을 제조하는.
1: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네. 신체를 훼손해서
2: 판매하고 진짜 네. 완전 빌런 중에.
0: 기억났어. 네. 또 원빈 씨가 네. 정말 명대사. 오늘만 살아남는 그 대사 다음에 네. 김현 씨 대사가 아이 방금 기억났어요.
1: 네.
0: 뭐라는 거야? 그래서 뭐랄까 그자 뭐라는 거야 이게? 아 정말
2: 맞아요.
0: 아, 생각지 못했던 그 대사에
2: 동생까지 같이 떠버렸잖아요. 그래서 동생했던 그 시크릿 가든의 김성호 씨, 시크릿 가든에서 그 김비서 나중에 근데 거기서도 진짜 왜 맞아요 그 김성호 씨가 거기 썼습니다.
0: 그렇구나.
2: 네 거기서도 악역을 진짜 너무 잘해가지고 그 약간 깡마른 얼굴에
0: 그 형도 유머 잘해 유머도 잘하면서 악역도 잘하고.
2: 네.
1: 저는 너무 궁금한 게 김희원 씨 같은 이런 악역을 하잖아요.
2: 네.
1: 그러면은 나쁜 얘기를 듣고 네. 본인도 그걸 체화해서 계속 연기를 하는 중이잖아요. 네네. 한 테이크만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네네. 하고 있을 텐데 일정 기간 동안 이거 진짜 자신이 듣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진짜 나쁜 행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멘탈이 괜찮나요?
2: 그러니까요.
1: 배우로서
0: 저는 영향이 있어요.
2: 그러니까,
0: 영향이
2: 아니
0: 형님도 그 뭐냐 그 영화 찍을 때
2: 악마를 보았다.
0: 그 뭐냐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한테나 뭐 네. 그런 사람들한테 자기도 모르는 팍 무기 확 나 올라가 해가 올라가
2: 24시간 동안 네. 24시간 내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막 그 생각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0: 자기도 그러니까 네. 주변에 뭘 때릴 게 있나 찾았다잖아요.
2: 인터뷰에서 그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우가 그러니까 물론 그 역할에 몰입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따른 어떤 그 아까 백희 씨가 말한 대로 정신 건강이랄지 멘탈 관리 이런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0: 빠져나오기가.
1: 어떻게 해야
0: 솔직히 하세요? 빠져나오는 데는 좀 빨리 걸리는데 그 과정 속에는 확 몰입돼 있는 것 같아요. 저도.
1: 네.
0: 저도.
1: 그러면 주변에서 누가 건드리면 안 되겠네요. 일상생활에서.
0: 그죠.
1: 영향이 있군요.
2: 그러니까 네. 히스레저가 가장 그렇게 네. 완전히 빠져버려가지고.
1: 네, 우리가 보통 메소드 연기라고 하는 네. 그 인물이.
0: 욕을 안 네. 하는데 제가 네. 입에 그게 맴돌더라고요. 그 대사가 맴돌아. 저는 그 안 하던 거를 하는 게 이제 욕이 맴돌아서
2: 네.
0: 어떤 일에 대해서 그냥 욕으로 말고 다른 말로 대체했는데 이 말밖에 생각이 안 나. 네.
2: 그러면 이제
1: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기도 하지만
2: 네.
1: 그 인물이 당하는 그 사회적 시선도 본인이 그 기간 동안 고스란히 감내해야
2: 네.
1: 되는
2: 거예요. 그리고 이걸 쌓아야 되잖아요. 네, 에너지를 방출하면 그만큼 에너지를 만들어 쌓아야 되잖아요.
1: 가지고 와서 이걸 쓰는 네. 거라.
2: 그러니까 배우가 참
0: 그래서 저도 누구 안 만나죠.
2: 아, 그 동안에는
0: 네, 누가 안 만나고 네. 다른 뭐 TV 재밌는 것도 안 보고 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막 기분 전환 안 했던 것 같아요.
1: 작품에 집중이
2: 네. 네. 그러니까 배우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이거 할 때는 예를 들면 술자리

0: 안 했고
1: 맞아요.
0: 뭣도 안 하고
1: 뭐 다른 동료도
0: 오로지
1: 안 만났어요.
0: 안만 그냥 그냥 사람도 안 만나 그냥 그렇게 하고
1: 맞아요.
0: 이제 조금 내가 빠져나온 다음에 작품 끝나고 빠져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와서 사람들도 만나고
1: 맞아요.
0: 이렇게
1: 쉬는
0: 했다.
1: 시간에도 안 만났던 것 같아요.
0: 네, 그런 얘기
2: 보통 이래요? 아니면 악역 중심일 때 좀 더 그렇습니까?
3: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뭐 네. 이거 필요 없이 하시겠죠. 근데.
2: 아, 스위치를 껐다 켜는 것처럼.
3: 그렇죠. 저는 네. 그게 안 되더라고요.
0: 네, 근데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2: 그러니까요.
0: 물론 이제 그게 조금 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2: 있겠죠.
0: 있지만 어쨌든 간에 조금은 단절시키지 않을까요?
3: 근데 네. 그 연극 배우로서 네. 연극 배우가 영화 배우들도 그렇게 많이 한다던데 네. 그 세 분류로 나누면 조폭이나 이런 네. 분들이 악역이라면
0: 네.
3: 그 힘 주는 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은 따라야 되는 나한테 명령하는 사람이 있어서 힘이 네. 많이 들어가 있어. 빨리 해결하게 해야 되고.
2: 네네네.
3: 형님 제가 하겠습니다. 야 걱정하신다. 야식이 형님한테 막 이렇게 말도 빠르고 막 이런 식으로. 중간 보스는 자기 밑에 시키는 애가 있어. 그래서 책임감이 딱 있어.
2: 네.
3: 그러니까 막 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형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이 좀 느려. 네. 말도 느리고.
0: 혹시 달라졌네요. 톤도 달라지고.
3: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 뭔가 딱 보여줘.
0: 중간자 역할이니까요.
3: 허세가 아니야. 막내는 허세.
0: 예,
3: 막 무조건 할 수 있다. 네, 명령하면 무조건 따라야 된다.
2: 네.
3: 네, 대빵 작가의 역할을 맡았었는데 연출님이 딱 한마디 하네요. 권희야 여기서 너보다 높은 사람 없어. 이렇게 힘 안 줘도 돼.
0: 네,
3: 이게 평범하게
0: 그러니까 허세를 안 부려도 되는 거죠.
2: 그러니까
0: 내가 네. 내가 이미 1인자인데 이미 1인자인데
3: 그래서 제가 북한 장교 역할을 맡았을 때
0: 어떻게 하셨어요?
3: 압록강은 건너온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건너오 와가지고 건너오다가 가족 다 살해되고 얘만 잡혀왔어. 내 배가 고파서리 배 강을 건넜습니다. 한 번만 봐주시래요. 그럼 이거를 이 카나 새끼 뭐라는 게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2: 예.
3: 이게 중간 보스고 대빵 이렇게. 하는 에 배가 고파서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얘를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옆에서 고민당하는 애가 그 동물을 가만두시라요.
2: 예.
3: 가만두시라요. 에 가만둬야지. 목 졸라서 벌써.
0: 말은 그렇게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배가 고팠어. 그렇지만 너는 살려둘 수 없어. 가로 열고 너는 살려둘 수 없어.
3: 걱정되지. 배가 고팠어. 그렇지.
0: 그러니까 우리가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2: 더 무섭죠.
0: 말은 저렇게 하면서
2: 노인은 없다.
0: 노인은 없다 해서
3: 그때 뭐하니 이제 말을 하지 않니? 에이 죽었구나.
0: 와, 진짜 대빵은
3: 힘센 거잖아요. 근데 김희원 씨가 화낼 때는 화내는데
2: 그 업다운이 굉장히
0: 맞아요.
3: 그 화낼 때가 자기 목숨이랑
2: 네.
3: 동생 목숨 걸릴 때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평범하잖아요.
2: 네.
0: 아니 그 이렇게 저는 이렇게 초밥인가 먹다가
2: 네.
0: 비닐 깔아놓은 상태에서 초밥인가 먹다 누구 잡아다 놓고 그 죽이는 장면도 진짜 거기서 초밥을 먹잖아요.
2: 네.
0: 더군다나 일부러 더 날 금방 인사를
3: 근데 대부분
0: 죽일 건데
3: 그걸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연출분이 회라는 게
0: 그렇죠.
3: 시체를 바다에 던지니까 그 시체를 먹고 생선이 자라잖아요.
0: 그리고 이게 또 날 것이잖아요.
3: 그래서 그게 살짝 주는
0: 이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관객이 진짜 막 속이 막
2: 너무
0: 막
3: 그
0: 이상해지는
3: 사람을 먹는 그 느낌이 나니까 그리고 생선 해체할 때 피도 나니까 그죠.
0: 그 장면도 진짜 진짜 어마무시하죠.
2: 저는 이 멘탈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3: 아 그래서 김희연 씨가 잘
0: 살리고 진짜 아저씨에서 김희연 씨 그다음에 김성호 그다음에 그 또 이렇게 그 액션 보여주는 그 배우 있잖아 대사 별로 없이 그 배우도 되게 강렬하죠.
3: 해외 분이죠.
0: 너무 원빈하고 이렇게 마지막에
3: 너무
0: 거의 싸우는 그
3: 너무
0: 진짜 액션을 막
2: 그래서 오히려 성격파 배우와 액션 빌런을 분류해서
3: 야.
2: 두 명의 악당을
3: 그래서 연출 잘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김희원은 액션은 없잖아요.
2: 네.
0: 한 번도 없거든요. 액션은.
2: 그리고 심지어는 단체 패싸움에서 도망가요.
0: 네 도망가요. 맞아요. 그 목욕...
3: 아, 이 형 싸움 못하는구나.
0: 약간 목욕탕 같이 생긴데 그리고 누나를 빼가지고 와서
2: 그러니까요.
0: 이렇게 던 어우 진짜 아저씨는
2: 그 상대의 분노를 끝까지
3: 그러네. 싸움을 못 하는데 악역이
0: 그런데 이제 다 뒤에서 다 나쁜 짓은 제일 많이 하면서 다 시키고
3: 원래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층마다 빌런이 싸움을 더 잘해가지고 올라가는 재미가 있는데
2: 판때기 하잖아요.
3: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네. 그래 대빵이 싸움 잘할 필요 없어.
2: 그렇죠.
0: 네.
3: 싸움 못 해야 재밌네.
0: 얘기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2: 아이고, 네네네. 네.
0: 그 영화 아저씨의 그
3: 아저씨.
0: 유명한 대그 유명한 거. 예.
3: 디얼.
0: Dear라는 곡.
3: 구해야 돼, 구해야 돼.
0: 만나볼까요?
3: 네.

0: 그 아까 후렴구 거기 그 음악 워낙 강렬해서 말이죠. 진짜 많이 또 여러 작품에서 쓰이기도 하고 예능 프로그램에서 뭔가 이렇게 막 등장할 때 딱 그 후렴구를 갖다 쓰잖아요. 그나저나 이 여가수 이렇게 매력적인데 누구예요?
1: 아, 모르겠습니다.
0: 잘 모르는 가수여가지고. 아니 백희 씨가 모르는 뮤지션도 있어요?
2: 아 모르세요?
1: 처음 뵙겠습니다.
2: 아 정말?
0: 아니 근데 이 한국어 가사도 있고 물론 영어가 잠깐 들어가긴 하지만 발음도 되게 독특하지 않아요? 약간 뭐 이거 어떻게 이렇게 딕션이 이렇게 나오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0: 음악도 정말 강렬했던.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 가수 진짜 인상적이었습니다.
1: 찾아보니까 Mad Soul Child라는
0: 예명을 쓰는 거예요?
1: 밴드의
0: 보컬.
1: 예, 보컬이 진실이라는 여성입니다.
0: 아, 그럼 이제 진실이라는 예명으로 네네. 쓰는 모양이네요. Mad Soul Child.
1: Mad Soul Child.
0: 이라는 그룹의 진실이라. 보컬 진실. 아, 목소리 진짜.
2: 악기들이 소리가 되게 잘 사는 곡이.
0: 아, 밴드의 그
2: 그러네,
0: 조합이. 아, 근데 진짜 이 노래도 아주 인상적이어서 말이죠.
2: 영화... 밴드는 백희씨밖에 몰라요.
0: 영화 아저씨. 네. 네. 영화 아저씨의 OST 디얼 만나고 왔습니다. 아, 1시간짜리 영화 대 영화에서 30분을 써버린 김건희씨.
2: 재밌다.
0: 잘하셨고요. 네. 자, 이제 나머지 30분을 백희씨가 써야 되나 아니면 그래. 저하고 나눠서 써야 될 텐데.
1: 나눠서 쓰시죠.
0: 예, 네. 어떻게 할까요? 백희씨 먼저 하시죠.
1: 저는 뭐 외계인의 염정아.
0: 네. 네.
1: 가지고 왔습니다.
0: 예.
1: 외계 플러스 인 시리즈 1부와 2부로 나눠져 네. 있는데 뭐 1부만 얘기해도 되고요. 2부만 얘기해도 되고 이 염정아 씨가 과거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신선?
0: 네.
1: 신선.
0: 네.
1: 그러니까 뭘 기억하시면 조금 그 이해하시기 편하냐면 예전에 강동원 씨가 연기했던 그 시대극이 있어요. 그 시대극에 나왔던 신선 노름. 전우치
0: 말씀하시는 거죠?
1: 네. 전우치에서 신선 노름. 전우치도 신선이에요, 사실.
0: 네.
2: 그죠.
1: 신선들과 신선들의 싸움이 현대판까지 오게 되는 게 전우치의 내용이었다면 그 전우치 플러스 외계인까지 합쳐지면 이 외계 플러스 인이 됩니다.
0: 네.
1: 네,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구도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데 그 과거의 신선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0: 네.
1: 재밌는 포인트들이 많고 이 등장만 하면 웃음이 나요.
0: 네. 네,
1: 조우진 씨와 함께 콤비를
0: 네.
1: 이루면서
0: 네. 아니 왜 분장도 그렇게 좀 우스꽝스럽게
1: 너무
0: 해놔가지고
1: 눈 화장 이렇게 네.
0: 화장 막 여기다 얼굴에다 뭘 이렇게 막 그려놓고
1: 네. 이게 어떤 그 주술적인 의미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보면 웃겨요.
0: 예.
1: 예. 그리고 그 시절에 했을 법한 대사 톤이 아니라 마치 그 홈쇼핑에
0: 네.
1: 나오는 그 판매 쇼호스트처럼
0: 부족할 때 그러는
1: 네,
0: 거죠 지금.
1: 이 물건으로 말할
0: 네.
1: 것 같은 굉장히 지금 메인 빌런이 앞에 있고
0: 자장이라는 메인
1: 예,
0: 빌런.
1: 이 메인 빌런 앞에서 신선들이 물건을 판다?
0: 네.
1: 이 구도 자체도 웃긴데
0: 네.
1: 이 물건을 판매하다가 여러 가지 물건을 꺼내서 보여주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별로실 것 같고 다른 물건을 또 한 사람
0: 조우진하고의 그러니까 그 네. 콤비도 되게 좋았어요.
1: 주머니 받거니 신선이 물건을 판다?
0: 에.
1: 근데 이걸 끝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이 신선들이 앞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물건을 판매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판매하지 못했던 물건들이 나중에는
0: 네.
1: 액션 장면에서 전체 액션을 해결하는 구도에 굉장히 중요한 무기로 쓰입니다.
0: 그러니까 주인공들을 구하는 네. 그러면서 그 대사 하잖아요. 내가 그때 이거 사라 그랬지. 네.
2: 거울. 네.
1: 그러니까
0: 거울도 있고 이제 이 부적을 네. 이렇게 딱 쓰면서 그때 내가 이 부적 사라 그랬지.
1: 그랬지.
0: 이런 대사도 하고.
1: 네. 주거니 받거니를 계속 하는 거예요.
0: 네. 네.
1: 그래서 이제 그 판매하는 장면에서 웃긴 이 티키타카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액션 장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울에 주먹을 넣어서 이렇게 큰 에이, 주먹이 나와서 이 외계인을 압살할 것 같은
0: 네.
1: 예, 이제 외계인은 이미 등장을 했고
0: 네.
1: 그 외계 생명체가 막 불꽃처럼 막 물금새 밝게 막 촉수도 나오고 막
0: 네.
1: 그래요. 그런 외계인을 마치 애기나 작은 동물 다루듯이
0: 네.
1: 엄청 큰 손이 꽉 눌러버립니다. 그런 장면들을 연출할 때
2: 아, 그 누나 호프 나왔으면 좋겠다.
1: 네. 그게 계속 이런 느낌들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 티키타카 장면에서 다시 이 사람들이 현실로 오는 지금
0: 네.
1: 현재 시점을 네. 올 때 장면이 너무 웃긴 나머지 감독은 너무 오케이 컷인데도 세 번을 더 시켰대요. 그 스태프들 한 번 더 웃으라고.
0: 아, 정말요?
1: 이 연기가 너무나 웃겨서
0: 네.
2: 어머나.
1: 염정아 씨의 연기가 너무나 웃겨서 그냥 한번 보라고.
2: 와.
1: 그래서 첫 번째 테이크가 오케이였고 두 번은 그냥 정말 스태프들이 마음 편하게
2: 어머나.
1: 웃을 수 있었던 그런 장면들이 연출했다고.
2: 야, 너무 멋있는 얘기다.
1: 네, 근데 그걸 알면서도 염정아 씨는 기꺼이 그걸 두 번을 더 했다는
0: 네,
1: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그 굉장히 연극적인 장면이잖아요.
0: 네.
1: 우리 영화를 보는 사람은 모르는
0: 그렇죠.
1: 그 순간에 그 스태프들의 그 분위기가
0: 그 현장에
1: 아니면,
0: 있는 사람만이 네. 알 수 있는
1: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야, 두 번 더 해. 이거랑 지금 모두 신났어.
0: 네.
1: 근데 배우도 지금 신났어. 네. 마치 연극 현장에 관객처럼 스태프들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네.
2: 어떻게?
1: 그래서 그 두 번의 연기가 너무 즐거웠다는 얘기들을 하면서 아, 참 좋았겠다. 이 작품이 흥행까지 됐으면 또
0: 그러니까요.
1: 좋았을 텐데.
0: 흥행이 안 돼서. 근데 네. 정말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뭐 소지서, 네. 네. 그 조우진, 염정아,
1: 아, 김태리,
0: 류준열, 김태리. 네. 김희성 배우도 네네네. 나오고요. 네.
1: 네. 김희성 이제 메인
0: 메인 빌런으로 나오고.
2: 좋은 시도였는데.
0: 네. 네.
1: 근데 저는 앞으로 이런 작품들이 계속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0: 그러니까 CG만은 진짜 너무 네네. 뛰어나던데요.
1: 그래서 이따 호프 얘기도 하시겠지만 네. 이런 작품들이 좀 나와줘야 우리나라가 SF든 혹은 뭐 장르
0: 그럼요.
1: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죠.
0: 그 외계인의 그 외계인 모습이 약간 호프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1: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꽤 네. 비슷한.
2: 닮았어요.
0: 네.
1: 근데 외계 플러스인에 네. 나오는 외계인 그 생명체 모습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0: 맞아요.
1: 제가 지금 하나 말씀드린 거는 네. 붉은색의 빛깔에 네. 촉수가 나오는 네. 외계인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거대한 무슨 네. 저기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어 심형래 감독의 작품에 나올 만한
0: 여러 맞아요
2: 아기 공룡 쭈쭈
1: 불꽃 형태 용가리 같은 맞아요. 느낌도 좀 나요 나중에는 그래서 그런 그 비주얼 디자인도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었습니다.
0: 염정아 배우 얘기를 조금만 잠깐 더 해보자면 염정아 배우는 얼굴이 되게 의리가 있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배신하거나 네. 이럴 수 있는 얼굴이 아니에요.
2: 아, 그러네. 네.
0: 그러네. 그래서 뭐 밀수랄지 이런 데서 네. 딱 어울리는 거예요.
1: 밀수에서.
0: 네, 끝까지. 예. 딱 염정아 얼굴이 아, 그런 얼굴이에요.
2: 와, 이미지 캐스팅이 정확하구나. 네.
0: 그러다 보니 이 외계 플러스 인에서도 어울리고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참 의리 있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네.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나.
1: 그렇죠.
2: 그러니까 이 누나 연기를 네. 참 잘한다.
0: 왕언니의 어떤 역할 같은 거에 참 어울리는 그런 의리 있는 얼굴이거든요.
2: 어떤 영화를 보면 그 전 네. 영화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좋은 정말. 배우 같아요.
0: 네.
2: 야 훌륭한 배우네요.
0: 진짜. 네.
1: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로 가지고 네. 온 영화는 이 조우진 씨에서 그 외계 플러스 인에서도 네. 좋지만 네. 조우진 우리가 처음 알게 된
0: 네.
1: 내부자들의
0: 아. 조우진. 네. 아니, 아니 그렇게 멀끔하게 양복을 정말요? 차려입고 와서는 엿설고 네. 엿설고
1: 네.
0: 그 진짜 사람들이 다 그 얘기만 하지 않았어요?
1: 네.
0: 내부자들 영화
1: 돼.
0: 내부 맞아요.
2: 어.
0: 아니 연출이 진짜 그랬대잖아요.
2: 네.
0: 힘 빼고 하라고 그랬다고.
2: 힘 빼고.
0: 본인이 너무나 무명을 오래 해가지고 거기서도 그 역할을 맡았는데 연습을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2: 그치,
0: 갔답니다.
2: 들어가지.
0: 그러니까 막 얼마나 힘이 들어가겠어요. 네. 연습을 막 진짜 수만 번 해갔으니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막
1: 그렇죠.
0: 힘을 빼라.
1: 네.
0: 그래서 그러면 힘 빼고 아, 그래 해라 모르겠다 하고 했더니 오케이 그거야 그랬대잖아요.
2: 너무
1: 그러니까 그때 네. 들었던 그 연출의 그 코멘트가 뭐였냐면 직장인이 퇴근을 했어. 그럼 지쳤잖아. 어. 지쳤어. 너 지금 지친 그 느낌으로.
0: 그리고 이제 빨리 끝내고 와. 가고 싶어. 네. 그죠? 네.
1: 맥주 한 잔 딱 할 거야. 이거 끝나고.
0: 빨리 끝내고 와. 하고 싶어.
1: 끝나고 맥주 한 잔 하고 싶은 직장인의 퇴근할 때 그 느낌 그걸로 해줘. 라는
0: 요청을 빨리 끝내고
1: 거야.
0: 좀
2: 정말
0: 하자.
2: 연출 잘 만나야 돼.
0: 네.
1: 그러니까 그냥, 왠지 그 느낌에 공감도 되고.
0: 그러니까 네. 우리 그 연출 연출
1: 찌들어 있는 맞아요. 직장인 느낌.
0: 네. 네.
2: 왜냐하면 연기 저 사람 분명히 잘하는 거 아는데
1: 네.
2: 어느 장면에서 연기 못하는 네. 걸 봤는데
0: 그게
2: 알고 보면 연출
0: 잘못이에요. 네. 진짜로요. 그럴 네. 때 많아요.
1: 네. 네. 네. 그 배우는 욕심이 있어서 네. 한번 더 할 수도 있다고 네. 여러 테이크가 지금
2: 맞아요.
1: 재료에 있을 텐데 그 여러 재료 중에 그 장면을 썼다.
0: 네.
1: 아, 그러면 연출을
0: 그러니까
1: 선택인
0: 우리가
1: 거예요.
0: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보다 그러잖아. 연출이 왜 이래?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2: 그쵸.
0: 그게 그 네. 뜻이거든요. 왜 저 배우를 갖다 저렇게밖에 못 써먹어?
2: 맞죠.
0: 이런 얘기도 하게
2: 맞아요,
0: 되고
2: 맞아요.
0: 음악이 왜 이래? 예를 들면 아니 컷이 왜 저렇게 넘어가? 이런 식이 다 연출이거든요.
2: 그쵸.
0: 감독이 오, 모든 네. 걸 하니까요.
1: 반대로 비연기자를 데리고 마치 연기자처럼
0: 네, 맞아요. 네,
1: 디렉팅을 하는 그런 네. 연출가도 있고요.
0: 네.
1: 근데 어쨌든 이 내부자들에서 조우진은 이병헌과 누구죠? 이 검사로 나오는
0: 조승우
1: 두 사람이 그냥 네. 끌고 가는 영화에서
0: 네.
1: 딱 세 번 등장하는데
0: 네.
1: 그냥 이 세 번 등장의 주인공입니다.
0: 맞아요.
2: 아, 세 번밖에 안 했어요.
0: 아니 세 번 등장인 봐봐요. 세 번만 네. 등장했어요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1: 10분도
0: 너무나
1: 총 분량이
0: 너무나 네. 인상적이고 딱 각인이 돼버리고
1: 그렇습니다.
0: 진짜 다 주위를 압살해 버리는 듯한 네. 느낌이 있어요.
1: 와. 그래서 캐스팅 당시에도 조우진은 메인 캐릭터 조연 중에서도 메인 캐릭터가 아니게 캐릭터 그 캐스팅이 됐대요.
2: 와.
1: 이 사람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꼭 조우진이 네. 아니어도 되겠죠.
1: 아니어도
0: 세 장면밖에 안 나오는데.
1: 네. 그런데 그걸 이렇게 만들어.
0: 예.
1: 그래서 이제 진짜 조폭과 검사가 자기들의 내부적인 것들을 폭로하면서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을까 하는 영화가 이 내부자들의 핵심인데 네네네. 그 가운데 조우진은 그 중간에 껴있는 거예요. 이 조폭과도 연계되어 있고 이 권력자들 사이의 틈새에서도 조우진은 지금 서브 인물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의 시다처럼 해결사처럼 항상 양복 입고 그걸 해결하는 사람인
0: 맞아요,
1: 거예요.
0: 맞아요.
1: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병헌의 팔을 썰었고 두 번째는 이병헌을 잡으러 갑니다.
0: 네.
1: 그래서 다른 애들 시켜서 싸움을 다 시킨 다음에 본인은 다시 첫 번째 장면처럼 또 돌을 들어서 이병헌의 뒤통수를 쫓아요.
0: 네.
1: 근데 그걸
0: 조승우가 구해지죠.
1: 또 한 번 뒤통수를
0: 네.
1: 쳐요.
0: 조승우가 구해지죠. 네.
1: 그래서 앞에 있었던 액션을 변주하는.
0: 네.
1: 와.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모든 일이 끝날 줄 알았지만 다시 한번 이 사람이 이병 아니 저 누구죠? 흑차 하는 사람. 네.
2: 이경영.
0: 예, 예.
1: 그 사람이
0: 예,
1: 다시
0: 예.
1: 한번 또 만찬을 네, 한다. 네. 새로운 인물들이 또 만찬을 네. 하는데 그쵸. 그 조직의 또 행동으로서 누군가를 네. 맞이하는 인물이 그 이 조우진
0: 비가 막 주룩주룩 쏟아지는데 네. 우산 들고 나가는 때도 네. 왜 이렇게 무서워 이제 네. 아, 봤잖아요. 엿설고 네. 해 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산 또 나오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2: 맞아요. 저도 그 장면이 제일 네.
0: 우산 쓰고 나오는
2: 새로웠어요. 네. 벽돌 짚고 이렇게 네. 하는 것도 와, 저 느낌 주기 쉽지 않은데 와 그러니까 몸이 되게 바른 사람 같아요.
0: 맞아요. 네.
2: 이미 배우로서 몸을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그게 좀 부럽더라고요. 연기도 연기인데 몸을 잘 만들어 놨어요.
1: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장면에 등장할 때는 모두가 이 사람을 반깁니다. 오, 뭐 다시 돌아왔어? 너 뭐 여차저차에서 사건이 좀 많았잖아. 돌아왔어?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병헌도 말을 많이 하고 조승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좀 됐습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히 피곤한 그 똑같아요. 좀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복귀를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여전히 이 내부자들이 고발해야 할 거대 조직의 이 작은 톱니바퀴로 여전히 존재하는.
2: 조진 살아있어요?
1: 아니 조진 그 장면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죠.
0: 난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1: 알 수 없게 됩니다. 네.
2: 아 그렇구나.
1: 네. 네.
0: 맞아요. 알 수가 없어요.
2: 저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1: 정확한 기억이 안 나요. 모든 생각을 하게 되죠. 네. 네.
0: 아 근데 진짜 내부자들에서의 네. 진짜 그
1: 임팩트는 정말
0: 커요. 그래서 조우진 배우가 그 뒤로 이제 막 승승장구하면서 여러 작품이 네. 계속 캐스팅되고
1: 지금 몇 번 찍었죠.
0: 네, 그래서 야. 이제 원탑 영화도 찍었죠. 그 리메이크 작품 네. 차에 갇혀가지고 내리지 못하는 네, 그 헐리우드 영화 리메이크 작품 네. 네. 그 작품에도 원탑으로 이제
1: 재밌게 봤습니다.
2: 됐고. 잘했어요. 저도 좋았어요.
0: 진짜 좋았어요. 조우진은 미쳤어. 그래서 엿설고가 네. 그 명대사여가지고.
1: 근데 보통 그것만 기억하시는데 네. 실제로 조우진이 썹니다.
0: 맞아요.
1: 그러니까 그러네. 지시만 하는 게 아니라
0: 그러네.
1: 지시받은 그 부하 직원이
0: 망설이던가요?
1: 아니 잘 못하니까 잘 못하니까 줘봐. 그러면서 그 톱으로 실제로 썼는데 그때 피가 확 튀어요. 예. 네. 그러면서 그 표정이 안 변해.
0: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1: 표정이 변하지 않아. 네. 피가 튀었는데도 네. 원래 이런 거야. 뭐 이거, 이 일에 이런 단계가 있는 거야.
0: 뭐 이거 한두 번 하냐. 아유, 빨리 그러니까. 끝내야지. 네. 이런 표정이잖아요. 이거 뭐 빨리 끝내야지.
2: 오버스러운 걸 다 뺐어요. 네. 네. 평범하게. 네. 편안하게.
0: 그러니까 얘네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늘 해오던 일인 거예요. 이 네, 사람들한테는 맞습니다. 이 사지 절단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얼마나 무서워요.
1: 그게 더 무서운 이유가 네. 그때 조명이 백색등만
0: 맞아요.
1: 백색등.
0: 그, 하얀 유난히 그
2: 연출도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노란색의 그 따뜻함이 네, 전혀 없는 네. 그냥 순 백색등의 창백함과 네. 푸른 그 차가움이 네. 이 피의 색깔과 왜, 대비되면서 네.
2: 저는 그 뒤통수 맞고 이병헌이 네. 그 딱 묶여 있는 상태에서 눈이 이미 네. 핏줄이 다 터진
0: 네,
2: 거
0: 네, 네, 네,
2: 그거 되게 좋은 연출이라고 생각해요. 와 그거는 정말 디테일한 연출인데
0: 감독이 누구였죠?
1: 모르겠습니다.
0: 빨리 찾아봐야 되겠네요.
1: 조 아니 모르겠는데요.
0: 빨리 찾아봐야 네. 되겠네요.
1: 네, 아, 지금 한번 찾아드릴게요.
0: 진짜 아, 감독이
2: 네. 야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네. 백쌤이 설명하면 네. 다시 보고 싶어.
0: 내부자들은요. 다시 봐야겠다. 진짜 워낙 잘 만들어진 영화죠.
2: 리메이크 그 아, 뭐냐 네. 감독판 다시 봐야겠다.
0: 네, 네. 감독판도 있습니다.
1: 우민호 감독.
0: 실제로
1: 우민호 감독.
0: 우민호 감독. 우민호 감독.
1: 남산의 부장들.
2: 네. 촬영했다. 네. 아, 그 형 다 네. 그런 거 찍는구나.
0: 네. 그 뒤에 이제 남산의 부장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작은 하얼빈까지. 예.
2: 야, 하얼빈 너 너무 좋았는데. 진짜.
1: 대사들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얼빈 대사들.
0: 아우, 그게. 장면도 좋았죠. 네. 예, 장면도 아, 그 형. 좋았고.
1: 그래서 무슨 하얼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진에서 보던 장면을
0: 네.
1: 그대로 영화 구도로 만들어 놓은 그런.
0: 처음에 네. 안중근이 그 걸어가는 네. 그. 네. 빙판 거기 진짜. 그 장면. 네. 네. 거기 실제로 기록 어디를 가서 같아요. 찍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 하얼빈에 유일무이하게 촬영 감독이 백상예술대상 대상을 받아버립니다.
2: 아, 그래요?
0: 지금까지 전무했던 일이에요. 야. 근데 하얼빈의 그 촬영 감독이 백상예술대상의 대상을 받아버립니다.
2: 당연히 받아버립니다. 네. 저는 한 장면 한 장면 다 감탄하면서 네. 봤습니다. 아, 진짜.
0: 그게 실제로 그 거기 가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2: 아, 너무 잘 됐다. 네. 그랬구나.
0: 네, 그 감독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잘 됐다. 그래서, 잘 됐다. 정말 그때 네. 제가 그 시상식을 보다가 충격을 받았던. 아,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 역시 백희쌤 좋은 네. 영화를 가져오셨군요.
1: 내부자들. 네.
2: 야, 제가 30분만 네. 쓰지 않았으면 여유롭게 얘기했어요.
1: 아니요.
0: 내부자들의 OST 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네.

0: 봐도 봐도 재밌는 영화. 예. 한국 영화 내부자들의 엿설고 엿설고. 진짜
1: 좋은지.
0: 근데 제가 그 점이 또 생각나.
1: 스포일러가 될까봐. 예, 예, 예. 조심스럽게 뭐,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예. 일반 극장판에서는 조우진의 모습이 그 특별한 언급 없이 화면에서 사라져서 결말이 좀 애매하게 이 네, 인물의 결말이 애매하게 처리됐는데요. 내부자들 디 오리지널이라는 확장판을 보시면
0: 저 확장판 봤는데요.
1: 거기에서 보시면 다른 이
0: 왜 기억이 안 나죠 근데?
2: 어, 그래요?
1: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엔딩 장면이 이 인물의 이 인물의 다른 엔딩 장면이 있으니까.
0: 아니 제가 왜 근데 왜 확장판이 기억이 안 나죠?
1: 확장판으로 좀 보시길 권합니다.
0: 네, 아 저 분명히 봤거든요 확장판으로. 기억이 안 나네요.
1: 그래서 이 인물의 결론을 다르게 기억하실 분들이 계시겠다. 예.
3: 그래서 그런가 봐요.
0: 맞아요. 저도 그래서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고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지영 이백희의 영화 대 영화 오늘 이 영화 괜찮은 거니의 김건희 씨와 함께 주연보다 조연이 더 빛났던 영화 이야기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도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살인의 추억.
3: 아.
0: 살인의 추억은 사실 그 씬 스틸러도 너무 많아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저는 이제 박해희 씨를 가지고 왔는데 왜냐하면 그 영화를 보는 내내 박해희 범인이어야만 해라는 그 간절함이 너무나 그 포스터에 반드시 잡고 싶었다던가요. 그거만큼 관객이 정말 미칠 정도로 제발 박해희 범인이어야만 해라는 그 간절함을 박해희의 모든 연기력으로 다 관객을 사로잡아버린 게 아닌가. 진짜 그 하얀 얼굴에 무슨 바퀴벌레도 못 죽일 것 같은 되게 여기서 송강호랑 그 김상경은 특히 송강호는 굉장히 거칠잖아요. 막 막무가내식으로 수사하고 무슨
1: 맞아요.
0: 과학수사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하고 대사
1: 눈을
0: 자체도
1: 보면 딱 안다고.
0: 눈만 보면 안다. 그리고 대사 자체도 되게 거칠고 그리고 김상경하고 이제 맨날 이렇게 충돌하고 이러는데 그 거친 사내들 틈에서 박해일은 너무나 순박하고 하얗고 정말 개미 한 마리 못 쥐고 것 같고 손도 너무 여자 손처럼 곱고 AC도 못할 것 같은 이런 남자인데 제가 범인일 것만 같은 심지어 제가 꼭 범인이어야만 해라고 관객을 설득시켜버리는 그 연기를 박해일이 해냅니다.
1: 몇 신 등장도 안 해요, 박해일도.
0: 그리고 그 마지막 그
1: 중반 이후에부터 등장해요.
0: 그게 그 터널인가요? 그 터널이라고. 터널에서 막 송공한테 이제 막 맞잖아요. 그러면서 밥은 먹고 다니냐 하면서도 끝내 그 표정 있잖아요. 와, 박해일이 연기를 근데 그게 꽤 초창기 아닙니까? 박해일이 연기 시작한 지.
1: 굉장히
0: 그런데 그런 연기를 해내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1: 대단합니다.
0: 대단합니다, 진짜. 그래서 오랫동안 꽤 그 뒤로도 박해일이 그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3: 진짜 맞았나
0: 관객들이,
3: 보다.
0: 관객들이 박해일을 살인의 추억의 박해일로 거의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3: 어떤 감정으로 연기를 딱 해야지 그 모습이 나오죠.
0: 그러니까요. 그렇게 나를 그냥 범인으로 믿고 DNA까지 보내고 이렇게 할 때 진짜 범인이 아닌데 나는 아닌데 아니면 나는 정말 긴데 어떤 마음으로 연기를 하면 그런 표정이 나오는 건지.
1: 그러니까 불확실하다는 것에 얼굴을 붙여주면 박해일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그 뒤에 최근작에 헤어질 결심에서는 정말 또 너무나 흔들리는 너무나 불안한 남자를 또 보여주잖아요.
1: 저는 그 얼굴이 두 개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0: 많이 비슷하죠. 많이 비슷해요. 근데 오히려 이제 살인의 추억은 조금 더 차분한 게 좀 조금 더 있는 여기는 이제 본인이 형사라는 그것 때문에 더 고뇌하고 더 불안하고 조바심 나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직업은 아니니까 조금 더 차분해질 수 있는 살인의 추억에서는 하지만 박해일 참 멋진 배우다.
1: 그래서 연기하기 힘들었을 거라는 그 짐작에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배우로서 이 인물에게 서사를 줘야 연기를 할 거 아닙니까?
0: 네네.
1: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성장했고 지금은 왜 여기에 와 있고 무슨 일 때문에 이게 연류가 됐고 그럼 난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어떤 패턴이 있어야 내가 이 사람을 연기를 할 텐데 가해자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채
0: 맞아요.
1: 나의 행동을 연기로 표현한다? 저는 근데 약간은 51 대 49라도 네. 51이 가해자.
0: 있어야 그 연결할 네. 수 있으니까.
1: 네. 그게 무슨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예. 그 정도가 아니면 예. 그런 표정이 나올까요? 왜냐하면 이 형사한테 맞아가면서 난 당하지 않을 거야.
0: 네.
1: 그리고 끝까지 아니래요. 아니라고 하면서 눈으로 봐서 알 수 없는 이 네. 형사의 눈을 사실은 카메라를 보는 장면이거든요.
0: 그렇죠. 관객하고 눈싸움하는 것 같은.
1: 참 네.
0: 네, 맞아요.
1: 우리가 보통 제4의 벽이라고 네. 그냥 관객이랑 시선을 네. 계속 맞춥니다. 네. 이 영화 몇 장면은. 근데 박해일의 눈을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네.
0: 어느 때는 긴 것 같다가 어느 때는 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1: 네.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송강호가 다시 한번 네. 카메라를 정면으로 네. 한번 탁 바라보잖아요.
0: 네. 그 이렇게 수로에서 네. 그 시신이 발견됐다는 그 마지막에 또 이렇게 한번 딱 바라보면서 네. 끝나는. 아. 그리고 포스터도 그래서 강렬하게 바라보고 네네네. 있잖아요. 예.
1: 참 신기합니다. 그런 감정을 어떻게 관객이 그걸 느끼게 표현하는가.
0: 네. 예. 근데 그것도 저는 봉준호 감독의 연출이 또 만들어낸 네. 뭔가 주문을 했겠죠.
1: 네.
0: 박해일한테 봉태일에게는 있었을
1: 모든 것이
0: 왜냐하면 있을 향수기 예뻤다라는 네. 그 미친 씬스틸러의 연기도 예. 봉준호가 연출을 했을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진짜 그 왜소한 몸의 그 아저씨 네. 있잖아요.
1: 네.
0: 그 다 본 것 같기도 하고 미친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향수기 예뻤다 그러면서 살인의 그 스타킹으로 어떻게 묶고 그걸 다 말을 표현을 한단 말이죠.
1: 그러니까요.
0: 그거는 범인만이 알 예. 범인만이 알 수 있는 것을 얘가 지금 목격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범인이라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인지
1: 네.
0: 그것도 정말 헷갈리게 만드는
1: 네.
0: 예. 봉준호 미쳤다.
1: 네 대단합니다.
0: 예, 향수기 예뻤다.
1: 어제 다시 보면서 느낀 게 예. 인트로가 엄청 길어요. 이 영화가 한 소년이 고개를 들린 장면부터 시작해서. 사건 현장까지 도착하는데 한 4, 5분이 걸려요.
0: 논트렁 장면. 네. 네.
1: 논트렁 장면인데.
0: 네.
1: 아, 이거 내가 어디서 느꼈는데 마더인 거예요.
0: 네, 마더.
1: 마더의
0: 네.
1: 느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3: 그러네.
1: 이것이 가지려면, 사건으로 들어가려면 이 시기, 시대, 그리고 분위기, 공기, 냄새까지 다 가지고 가야 돼. 관객들한테 다 알려주는 거야.
3: 이 형 네. 언덕 내려오는 거 좋아하네. 네,
1: 정말요. 네. 그리고 사건으로 훅 들어가는 영화도 있지만
3: 아, 그러네.
1: 이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다 가지고 가는 거야. 참 대단했습니다.
0: 네. 네.
1: 그러면서도 지루하지가 않다는
0: 맞아요.
1: 거
0: 너무 재밌죠.
1: 쑥 들어가요.
0: 너무 재밌죠.
3: 자랑스럽다.
0: 네, 거기 그리고 그 같은 그 형사 역할들도 다들 진짜 너무
1: 만나면 손 주먹이랑 발부터 나가는 사람이 있고
3: 진짜
1: 또 여순경은 또 그 잠입 위장
0: 네.
1: 해가지고 늘 그 여장하고 하고 막 그러면서 커피 날라주는 장면 똑같은 경찰인데
0: 여전히 여경찰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일을
1: 남자 경찰들한테 커피 심부름하고
0: 그 시대에는 그랬죠. 80년대 초반에 그랬을 때. 그리고 사건 해결하지 않고 다 치위 진압하러 그래서 범인을 못 잡은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예. 거기에 다 그 차출돼가지고 시위 진압하러 나가고 이러는 바람에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걸 그 이 영화는 사실은 사회 고발 영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1: 그럼요.
0: 게 바로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살인의 추억의 박해일 얘기해봤고요. 또 하나는 최근작 호프의 은문석 씨입니다. 이 영화 본 사람들은 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은문석이 나오면서부터 이 영화는 완전 다른 영화다. 그러니까
3: 좋았어요.
0: 그냥 외계인하고 막 싸우다가 은문석이 나오면서 뭐야 이거 그러면 지금까지 이거 뭐였던 거야 뭐야 이게 그러면 이게
3: 유일하게 그게... 그 영화 보면서 이해점이 딱 정확하게 되네.
0: 근데 은문석이 동네 바보 같아. 그죠? 약간 바보가 바보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좀 혼자 동떨어지면 동떨어진데 외곽에 동네 한쪽에 살면서 막 잘 씻지도 않고 엄청 꾀죄죄한데 막 가봤더니 냉동창고에 넣어놨다고 내가 잡아가지고 넣어놨다고 집을 갔는데 집부터 막 음산하고 막 이상한 거 잡아다가 막 다 막 걸어놓고 근데 막 냉동창고에서 그걸 꺼내가지고 랩에서 싸놨어요. 우리 고기 냉동에 싸놓고
1: 이거 어떡해.
0: 어떡해요.
1: 어떡합니까.
0: 근데 또 나중에 또 은문석이 마지막 그 긴 액션씬에서 운전을 하잖아요.
3: 운전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예. 일부러 그랬냐고 물어보지.
0: 네, 너 일부러 그랬지. 예. 그래서 이 영화는 은문석이 다 그 키를 쥐고 있는 것 같아요.
3: 그러네. 예. 그렇죠. 첫 시작도 그 사람인 것 같고.
0: 네, 그 사람이 그 외계의 왕자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예, 그 어린 소년을 죽이는 바람에 이 공격이 다 시작됐고.
2: 그치. 예.
0: 그리고 진짜 일부러 그랬을까요? 운전을 했을 때 그렇게 보세요? 김건희 쌤 그렇게 보세요?
3: 그 정도 세계를 살다 보면
0: 네. 그랬을까요?
3: 일부러? 외계에 대한 그런 살인을 많이 하다 보면 좀 신의 경지에 올라가지 않나요?
1: 아~
3: 세계관이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죽이고 싶을 때 죽일 수 있는 아,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0: 아니 처음에 처음에 저는 딱 보자마자 은문성을 못 알아봤어요. 네. 워낙 꾀지지하게 막 수염이 있고 이제 분장을 해가지고 치아도 이렇게 해놓고
3: 네. 너무 그러다
0: 보니까 이게 치아도 그러다 보니까 발음이 좀 분분명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몰라봤다가 네. 다시 나올 때 이제 아 은문석이구나라고 했는데 자기가 잡았다고 그래. 아유 저 바보가 또 뭔 말을 하는 거야. 그랬다가 진짜
1: 네.
0: 그래서 그 랩에 쌓인 그걸 보는 순간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제 관객들이 충격을 받기 시작하면서 마치 가해자와 피해자가 딱 바뀌어 버리는 듯한 그런 그래서 그 은문석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 영화는 완전히 다른 영화가 돼버렸다.
1: 그래서 호프는 인간의 호프입니까?
0: 네, 외계인 호프입니까? 이런 얘기까지. 네. 저는 외계인의 호프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네. 네.
1: 건희 씨는요?
3: 네,
0: 저도 외계인의 호프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마지막에 그게 이제 그 네. 비행선이 추락을 하거든요.
1: 네.
0: 그러면서 이제 2편으로 이어지는 게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외계인의 호프구나. 막 이런 생각을
3: 저는 그 도로에 네. 다른 차가 없는 게 좀 싫었어요.
0: 그래서 이게 지구가 아닐 수도 있다. 사람들 저는 그런 얘기도
3: 저는 그냥 예. 지구 아니라
1: 지구로 간 적이 없다. 예.
3: 다른 차가 있었으면 네. 조금 저한테 더 와닿았을 것 같아요.
1: 아.
3: 그냥 피하기만 하는 게 별로였어요.
1: 네.
0: 벌써 맞춰야 될 시간이라서요.
3: 아, 아. 누가 30분을 써가지고 제가 오프입니다.
1: 좋았습니다.
3: 접니다.
0: 살인의 추억의 OST 네. Faces 예,
3: 와우.
0: 예, 이거 들려드리면서 오늘 영화 대 영화는 이만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3: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0: 건희 쌤, 우리 10월에 또 만나요.
3: 네. 아, 기쁜 소식이 있는데.
0: 네, 네, 뭐 빨리 짧게 해주세요.
3: 제 아내가 암이 나왔습니다.
0: 어머,
1: 정말요?
3: 네,
0: 암을 진짜?
3: 암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0: 진짜 제일 기쁜 소식이네요. 아, 네. 이제 관리 더 잘하시면 되겠습니다.
3: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0: 네, 저는 이지영이었고요.
1: 저는 이백희였고요.
3: 저는 김건희였습니다.
0: 고맙습니다.

매일 오후 1시에 만나는 플레이 인디 전주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서 방송과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백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지역의 뮤지션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다니, 이제 그 말을 넘어서 우리 지역에는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다, 자부심이 되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뮤직 플레이 인디 전주, 전주를 비롯한 우리 지역에 숨겨진 보물 같은 음악을 들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뮤지션들 그리고 그들의 음악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준비한 팀과 노래는 국악예술단 고창입니다. 국악의 성지 고창, 특히 판소리의 고장이라고 더 잘 알려진 고창의 그 옛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독립 신재우 선생의 뜻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뜻을 모아 만들어진 예술단체가 바로 국악예술단 고창입니다. 정호영 대표가 이끄는 국악예술단 고창의 노래 아이야 가지 말어라를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만날 팀은 클래식 4인조 디네트입니다. 디네트 앙상블 혹은 앙상블 디네트라고도 부르는데요. 악기 구성이 특이합니다. 기타와 현악기 구성이에요. 클래식 기타 조성현 씨를 중심으로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가 함께 앙상블을 꾸미고 있습니다. 팀 이름이 궁금하실 텐데 앙상블의 이름 디네트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소꿉놀이, 가벼운 식사라는 뜻으로 소꿉 친구들이 모여서 관객들에게 연주를 소꿉놀이 혹은 뭐 가벼운 식사처럼 선물을 해드리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악기 특성에 맞게 곡을 재해석하는 게 기본이 되겠죠? 그리고 오히려 기존 구성에서는 느낄 수 없는 뚜렷한 이 앙상블 디네트만의 색채를 선보이는 점이 특징인데요. 제가 들어보기엔 국내외 어떤 연주에서도 접하지 못한 신선함을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또 보다 넓은 스펙트럼의 음악을 듣기 원하는 관객들의 목마름이 있으실 텐데 그 목마름도 해소해주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이 디네트의 자작곡을 준비했는데요. 헤이즐넛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두 곡 이어드리죠. 정호영 대표가 이끄는 국악예술단 고창의 노래 아이야 가지를 말어라, 앙상블 디네트의 헤이즐넛 두 곡입니다.

던져 하늘이 꽃이라고 죽은 사람 살아나랴. 그러니 아이야, 가지를 말어라.

국악예술단 고창의 노래 아이야 가지를 말어라, 앙상블 디네트의 헤이즐넛 두 곡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팀 소개하겠습니다. 밴드 라운입니다. 보컬의 민병훈, 피아노의 류원우, 드럼의 한웅희, 베이스의 김누리, 기타가 두 명입니다. 박지우, 류종구, 기타 두 명의 밴드 라운입니다. 라운의 노래 브라이트를 준비했는데요. 라운의 브라이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라운스럽고 좋은 밴드 음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2024년에 발표한 라운의 노래 브라이트 준비했고요. 이어서 소개드릴 팀은 레드소울 피버입니다. 유행은 돌고 돌아서 반드시 돌아오는 법, 뜨거웠던 80년대 사운드와 정서를 레드소울 피버만의 개성으로 재탄생시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토요일이 되면 학교 끝나자마자 롤러스케이트장으로 향하는 사춘기 소녀의 심정이 잘 표현되었다, 80년대를 뜨겁게 보냈던 사람들에 대한 헌정곡이다 라고도 역시 말하고 있습니다. 레드소울 피버의 노래 중에서는 롤러장에서를 준비했습니다. 자, 두 곡입니다. 밴드 라운의 브라이트, 밴드 레드소울 피버의 롤러장에서.

와, 그 시절 감성이 아주 충만한 그런 음악이었죠. 자, 밴드 라운의 브라이트, 밴드 레드 소울 피버의 롤러장에서 두 곡이었습니다. 자, 이제 소개해드릴 음악가는 백은선의 바람의 악사라는 곡입니다. 가야금과 기타 두 악기의 앙상블을 중심으로 바람을 따라 떠나는 여행 같은 음악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바람의 악사는 가야금 연주자 백은선 그리고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인 안태상 이 두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랜 시간 자유로운 음악을 추구하며 정리한 곡들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퓨전그룹 오감도 그리고 써니 앙상블에서 호흡을 맞췄는데요. 이 두 사람이 대중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가야금 소리의 매력과 그루브한 기타 사운드가 더해진 바람 같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가운데서 가야금 백은선의 바람의 악사 준비했고요. 이어서 소개해드릴 팀은 밴드 세라입니다. 이준호 보컬, 그리고 정호석 키보드, 기타의 유민상, 그리고 드럼의 홍성연, 베이스의 오정우로 구성된 밴드 세라의 노래 중에서는 월파루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두 곡 이어드리죠. 가야금 백은선 씨의 바람의 악사, 밴드 세라의 월파루.

자, 갈금 백은선의 바람의 악사, 밴드 세라의 월파루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자,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만나는 우리 지역 인디 뮤지션들의 음악, 플레이 인디 전주, 저 이백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만나볼 새로운 아티스트는 싱어송라이터 신민수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진실된 목소리로 진실된 음악을 하는 싱어송라이터 신민수입니다. 저는 3인조 보컬그룹 오렌지문으로 시작해 현재 솔로가수 신민수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전에 그룹 오렌지 문에서 보여주었던 R&B 스타일과는 정반대 되는 차분하고 따뜻한 감성으로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저의 음악은 멜로디나 음악적 구성뿐 아니라 음악이 주는 메시지에 공감할 수 있도록 가사 전달에 힘을 실어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서 신민수의 어느 특별한 날 준비했고요. 자, 이어서 심나영 밴드를 만납니다. 청춘들의 어느 한날의 힘들었음에 대하여 숱한 기준들에 부딪히고 부딪힐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되돌아본 스스로에게 위로와 공감을 또 점진해 나갈 우리의 행복 그리고 돌아본 순간이 우리의 빛나는 청춘으로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이 영원했음을 바라는 청춘 예찬을 담아내는 앨범입니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들어있는 앨범 가운데 오늘 전해드릴 노래는 심나영 밴드. 요즘에는 SNY라고도 하시더라고요. 심나영 밴드의 Far Away를 준비했습니다. 두곡 이어드리죠. 신민수 어느 특별한 날, 심나영 밴드의 Far Away.

0: 신민수의 어느 특별한 날, 그리고 심나영 밴드의 Far Away 두 곡 함께 했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팀은 오감도입니다. 오감도는 2003년 전라북도에서 결성돼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월드 뮤직 단체인데요. EBS 스페이스 공감, 전주 세계소리 축제,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초청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오감도가 지향하는 음악은 현실과 괴리감이 적은, 그러면서도 신선함을 안겨주는 음악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경계와 경계를 넘나들면서 음악에 대한 선입견을 부드럽게 포용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오감도의 음악 중에서 봄날 준비했고요. 이어서 소개해드릴 아티스트 하와곤입니다. 하와곤의 곡 Merry Christmas with You인데요. 서로를 향해 더욱 커진 마음으로 올해에도 함께 맞이한 크리스마스에 연인에 대한 감사와 기쁨,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소망의 마음을 노래에 담아 고백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네요. 자, 크리스마스에 들으면 더 좋을 음악인데요. 일단 이 뮤지션을 소개해드리죠. 하와곤입니다.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오은하와 밴드 기타리스트 출신이자 프로듀서 겸 사운드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는 손민곤. 이두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2인조 팀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음악적 경험과 지식, 그리고 기술을 서로 공유하고 보완하면서 음악을 만들고 있고, 그 안에 자신들의 아이덴티티와 감성을 밀도 있게 녹여내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진정성을 모토로 누구나 쉽게 기억되는 멜로디 라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와곤의 최대 장점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와곤 피처링 송은채의 메리 크리스마스 위드 유 준비해 드릴게요. 자, 두곡 이어드립니다. 오감도의 봄날, 하와곤의 Merry Christmas with You.
1: 그는 아직 간밤에 술로

함께한 노래 오감도의 봄날, 하와곤의 메리 크리스마스 위드 유 피처링 송은채의 노래였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팀은 오칠입니다. 오칠, 예, 굉장히 독특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유명한 것보다도 국내에서 전국구로 혹은 뭐 국외까지, 예, 넓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팀인데요. 스스로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스스로 날뛰는 두 동물 밴드 오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2019년 1집 앨범 O2 Animals에 이어서 4년 만에 2023년 정규 2집 앨범 The Burning City를 발매했죠. 오칠 2집 The Burning City는 불타고 폐허가 된 도시에서 홀로 살아남은 자가 들려주는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바쁜 도시에서 겨우 살아내고 있지만 텅 빈 집에 돌아오면 이내 쏟아지는 우울감, 막막함을 견뎌내고 있는 사람들, 정상성에 맞추려 죽음까지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Something Wrong을 예, 준비했다고 하고요. 예, 앨범 전체를 한번 들어보시길 또 추천을 드리고 이어서 소개할 팀은 밴드 외사단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던 토리 밴드가 이름을 외사단으로 바꾸고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낯선 이름에 놀라실 수 있겠네요 라고 하면서 토리 밴드로 활동해오다 이번 싱글 만개를 기점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이름 외사단 이름 멋지지 않나요? 라고 소개를 스스로 하고 있는데요. 길모퉁이에서 피어난 작은 꽃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존재하는 마음을 담아 4월의 꽃을 노래합니다. 라고 하면서 외사단의 노래 만개를 발표했습니다. 자, 두 곡 이어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자, 두 곡 이어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우리 지역 뮤지션들의 음악으로 가득 채워주는 특별한 오후 플레이 인디 전주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백희였고요. 오늘도 좋은 오후 보내세요.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 협의회.

Hey, girls. Do you know what time it is? It must be party time.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내 감정 따위모가 중요해 실증 날 때까지 갖고 놀면 돼 널 위해서라면 날 부러뜨려도 좋아 Because I'm a toy, toy

여보세요? 어, 동훈아. 나와. 어, 개코랑 같이 있어, 지금. 아, 그냥 우리끼리 소주나 한잔하지, 뭐, 소박하게. 클럽? 에이, 너 가면 또 잠들 거잖아.

0: 여보세요?
1: 어,
0: 어디야?
1: 어,
0: 집에 하고 있다고?
1: 야,
0: 지금 나 밥 먹고 있는데 일로 와. 여기 진짜 맛있어. 대박이야. 어, 택시비 줄게.
1: 제발.
0: 어, 어, 그 천호동 그, 간다고?
1: 심심해서 그래.
2: 내가 그때 너 내가 그때 너 잡았더라면 잡았더라면 너와 나 지금보다 행복했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허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했다며 빛나.

0: 참을 순 없겠지 but I'll be by your side, I'll be by your side. You are my dream, dream.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어쩌겠어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 더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게임에도 외로움에 다 멈춰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여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는 그래 난 누군가에겐 봄 누군가에게는 겨 누군가에게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어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낭만무지개 크리스탈 심입니다. 살다 보면 유난히 지치는 날이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무겁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 그럴 때 다시 나를 움직이게 해주는 나만의 풍경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는 길가에 핀 꽃일 수도 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마주친 노을,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겐 풍경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의 얼굴이나 함께 웃었던 어느 순간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살면서 참 예쁜 풍경이었다 하고 마음에 담아둔 순간이 있으신가요? 지쳤을 때 꺼내보면 조금은 힘이 나고 다시 한 걸음 움직이게 해주는 그런 풍경 말입니다. 유부녀 킬러를 보다가 마음에 남았던 내용인데요. 드라마를 보고 나서 저도 생각해봤습니다. 나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건 뭘까?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일, 보고 싶었던 전시를 보는 일,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일처럼 평범한 일상 속 작은 즐거움일 수도 있겠죠? 아이유의 마음 음악 들으며 낭만무지개 시작합니다.

0: 삶이 지치고 버거울 때, 어깨가 무거울 때, 차한 잔의 여유와 위안을 드리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 93.5MHz 낭만무지개입니다. 아이유의 마음 음악 들었습니다. 낭만무지개와 함께 하면서 웃음도 이야기도 나눠주시는 반가운 두 분이 오늘도 잘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1: 안녕하세요. 늦더위에 지금 고생을 너무너무 하고 있는데 다들 잘 지내고 계셨죠?
0: 네, 잘 지내고 있어요.
1: 경유쌤은 어떠셨어요?
2: 네,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 하루도 어제도 더위에 찌들어서 지금 해롱해롱합니다. 그래도 활기차게 한번